0: 초등코투지비티디클레라코코투지비어야
1: 딩나야유초등코투지비티디클레라코코투지비어야
0: 응코미코어도나코스샤스
2: 나바초바티디보코스샤스나비어야코노야가두비어로오호비케조시지피지어지스스타조토자파로포기어포다레도제다习近平表达了俄罗斯总统普京物资别克。